0: 안 주호진 씨가
1: 하, 너 like me. 루, 과자 주가 habis. 에, 랑가는 온통 주가 이거든 habis. Serius nih, semua jadi satu. Ah, sebab.